0: 而家茶餐廳有叉燒飯咧，又
1: 是都
0: 係
1: 唔同
0: 嘅，
1: 各有各好食添嘅，
0: 各有各好食嘅，
1: 唉，啱啊！
2: 哇，呢個頭盔靚啊，呢個頭盔戴得靚，係啊，好似冇講過咁啊！
0: 揾餐眼仔啊，
1: 好肚餓啊，而家，拜拜。